0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? 아니,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 미국이냐?
1: 미국이었으면 좋겠다. 형,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0: 왜 그러는데?
2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1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 소령 김인표. 형, 고사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0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1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

0: 福救摩兰。
1: 忘记做过。
0: 目标是中上引路，说法不是你。
1: 我说的。
0: 任务医生，大概。
2: 任务真的完成了。
1: 所长，一共找到四个高射击枪隐藏点。
3: 叶大，即刻联系其他观察所，交叉核实。
4: 是。
3: 小王，马上通知炮兵指挥所，待命。
5: 是。
4: 指挥所。
3: 哎，文杰，
6: 文杰，
3: 同志，
4: 文杰，
3: 文杰同志，
6: 同志，
4: 文杰，
3: 哎，
4: 文
3: 杰，文杰同志。
7: Here is A position. Can you hear me?
8: Yeah. Inbound GD 线 Please show in 5 minutes. Shoot out their eyes.
3: 아이씨, 미친놈. 누가 왜 소리 넣어?
9: 아, 누가 뜬다 그래.

0: 민효, 벌써 이틀째야.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?
1: 아, 연대장님.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, 나 허리가 안 좋아. 아, 동지선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. 아...
0: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.
1: 아니 뭐 그게 잘못됐어? 아,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. 아, 밤에 진지에 있는 거 위험하다고.
0: 야 이 새끼야,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? 넌 군인이야, 군인!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.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.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.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작을 옮기려고 할 거야. 당장 진지로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.
1: 형, 하지 마, 내가.
0: 다신 도망칠 생각 하지 마. 미칠사단 31연대 대일대위가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.
1: 알겠어.
2: 아, 내가 돌려.
3: 동료만.
2: 아,
3: 동료만. 咱们那个伤员啊, 一批一批的往下撤啊, 咱们轻伤的先护送这个重伤员往下撤, 明白了吧?
2: 明白, 明白。
4: 指导员，你这不指挥战斗，跑这干啥来了？
5: 过来看看。
3: 撒个边去！来来来，我先扶你上。哎呀，
4: 慢点，慢点，没事没事没事。哎，你看吧，这伤啊，得到后方医院去治，所以您
3: 下高地吧。
4: 下什么高地？后方医院才能治，
3: 轻伤不下火线，知道不？这就是轻伤，不用下火线。
4: 伤重不重您自己还不知道，这两天走路都不利索了。我自己当然我自己伤，我当然知道了。腿脚不利索那时候，我不愿意走。那多年那厨子还能让眼给齁着？你可别在搁这给我做思想工作了。你这思想工作做的呀，就跟那个外国那个面包似的，
3: 外国文字包子，
4: 一点味儿没有。那可好吃了，
3: 没吃过呀。
4: <笑>你别让我笑你。哎呀。 真的，您就先下去吧。这伤啊，早治早好。这些个伤员们，明天都能撤下去了。
3: 那这样，明天我跟最后一个伤员一块下去，行不行？
4: 说好了啊。
3: 肯定的。

0: 사단장님.
1: 김중요, 또 무슨 일이야?
0: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.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1: 아유, 포격 다 멈췄잖아.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. 자, 빨리빨리 움직여. 어?
0: 사단장님!
2: 괜찮아, 괜찮아. 어?
3: 마셔, 마셔. 괜찮아.
2: 너 일로 와, 마셔. 아이.
3: 앉아, 앉아, 앉아. 어?
2: 이봐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. 어? 아유,

0: 소령 김인표.
1: 오늘 중공군의 포격이 심상치 않았어.
2: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
1: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.
0: 씨발 족같네 진짜. 야 참호 공사하러 가자. 씨발 진짜.
3: 네, 네.
0: 아 귀찮아 진짜.
4: 金军长要火力准备了。
0: 공사나자. 아, 빨리빨리 해.
4: 아,
5: 果然如军长所料，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。
0: 빨리빨리 하자. 아,
5: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，下一轮火力覆盖。 将极大地杀伤敌人部队，为坑道部队收复阵地，创造有利条件。잘
0: 좀 하자.
4: 不谈及。是。
5: 段先锋呼叫炮兵，我在五九七高地观察到，敌人正在加固阵地。

0: 용기를 집에
1: 사장님.
2: 회복이 잘 된 것 같군.
1: 걱정해 주신 덕분에 완치했습니다.
2: 첩보대는 다시 편성했어. 박대위가 자네 대신 임시 임무를 맡고 있어.
3: 저 바로 복귀하겠습니다.
2: 이번 전투에 사단이 피해가 너무 커. 그래서 일단 재정비하고 있어. 현재는 삼천강 옥강 지역에 후방 안전을 맡고 있어.
3: 이 일대는 원래 북괴 점령 지역 아닙니까?
1: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반동 분자에 공산당이나 내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
2: 맞아. 이 빨치산 새끼들 소탕시키려고 부대를 몇 번 보냈지만 완전히 제거 못했어.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의 말이 앞으로도 큰 공습이 있을 거라고. 근데 후방이 불안하기 자격 없어.
1: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. 아예 빨치산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.
2: 좋아.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 올리고 내가 뭐든 지원해 줄 거야.
4: 수강씨! 일정! 报告科长! 全连集合完毕! 请指示!
1: 小心!
4: 是! 全连都有! 小心!